방흐푸눔군캄파사타이하우대작간흔숭숭간흔야이학사레선습바타나탐파사타이하우야흐시하이바이완베나고현간궁홍흥허흥뻥사이